0: 개스 세계인 또인 지우치고 아이사우신 타이탕 호모 갈보다 하우순 가인농 피니 지혜와 나의 바이고 나셨니 지방 타이가
1: 哎呀，谢谢你啊，林九三六啊，哈，当场哥哥姐啊，咱按赞啊，哈，啊来，哦，还有的阿叔公啊，阿芬姐啊，阿芬姐没人按赞啊，哈，啊，还有的那桂香姐哈，啊，桂香姐阿莲姐啊，范阿姨啊，来天放来了，来你好，Hello，Hello，来，阿来呀，喂，
2: 阿斌哥哈，
1: 啊，你们阿慢办哦。
2: 跳过了，要降调
1: 啊！好了，
2: 我从拥抱你的离去，
1: 拥抱你离去，好，来。